오래간만에 보죠. 비가 오네요. 이렇게 여기 반찬 많이 해왔으니까 맛있게 많이 드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저를 이렇게 이 세상에